거 오이기 싹다무서 문자 조스쿨 멀리하면 들려면 돼 조스쿨 엄마 들려면 돼 어려워 보인 밤에 싸움 담배 런던 블로우 은신은 범벅다 프랑보우차 We no get a video when I'm with your friend 우선 담벼 so that we are different 불안해 분해 깨다 성공